0: You don't wear lotion.
1: I do.
0: You the queen.
1: More lotion.
0: Come on. You got plenty.
2: 그러면 진리의 사다가 한다 이게 우리 돈을 준다 해서는